0: 야.
1: 다다 헨지 네 생긴 반다나. 배종 너치 사귀 하르종 샤마 종다네 인비 동만 루츠히 빌링둥이 같이 유종래. 동든노 저 같이 채팅 잡은 노가 제제 몽타기 온도 디발레. 또 온통 종이리 치와 메상비 해동가 메른바히 타몰링라 니피체 링비 카키 체팅 잡보통 포 루야 루리 노 힌든 동마라 노르 메케 룽 솜라 노르 메케 룽 솜라 소바 참라페 타르 유양 동바 떨라 야비 코르헤유

0: 中央民办关切农村联控仪。
1: 中央民办关切农村联控仪。
2: 他的你，三九零年站列在数据推算仪。
3: 三个人也共看不上，想了三九零年站列在数据仪。天地三九六七南端做不呢？
4: 习近平去 Kyrgyzstan 总统塔吉姆闹过他。
3: 习近平去俄罗斯总统塔接着闹外国了。
4: 习近平去 Uzbekistan 总统塔接着闹过了。
3: 习近平去蒙古阶级的总统塔接着闹外国了。
4: 想听第三九六七南端习近平说了呢？
3: 这个内部呢，别问你出。三年这个投资到我这边去，送去手机年金，按照 Kyrgyzstan 的总统扎巴罗夫塔。中国阶级主席习近平那么一年北市开个西端破绽图解门难有北市开个端阳拉瓜的字习近平的公德彭丽媛让过了修的西端破绽图拍照成个扎巴罗布的公德扎巴罗布以着心口吻啊各数学有扎巴罗布以习近平了各数学为在国年的有习近平的扎巴罗布娘图随时地表拍不得美国瑞吉草被中国的 Kyrgyzstan 阶级年级介入主动参与，阶级年表做大起，十进入干了信息难有。习近平十进入干的监督批评 Kyrgyzstan 的阶级团呢，十进入干了怎么的修行，十进入干的入面断句级连都有。习近平给 Kyrgyzstan 超级批评名的恰当难话的，扎巴罗布以中国超级批评名的恰当难有。习近平的扎巴罗布那么年纪，每日南极技术大了，谁那么大？阶级目标做大，当前青团扩张起，中间都拍不得。阶级目标建大了，短途、远途、古巴的军友。各处学位在国就业季，阶级目标做大起，解闷难有。习近平给谈到中国思想的、中国迷茫的、持续的、克里克斯的、人才尼莫的呀，推进的这些的来学友。习近平给你们那些人。俺做天门的那句话，中国的克里克斯电机这话，全球都比空白强的。结果看看你们嘞，全用嘞空白钱的，结果你比空白了，贵的点点的，价钱满足了呀，偏不准备嘛些，社会的洗涤的电力，他的解决了贵的单元。他说呢，中国共产党五年的农家的居民，我靠着被落阴了，中国农业占据我被国粗被落阳阴。中国超级中国南北铁路进了点呢，阶级都不进足准的，每日加大的恰恰路进了，全用呢贵的东西有。开个时间超级讲，移动数据坦白乱空的，阶级空白在呢，年少有够拉大的车型有。中国超级开个时间超的拉动这的空白的特区地段了，雄论家伙的，改用深圳的两用白的顶十多栋瓦，草儿土坝的龙树九土坝，我住两来的中间特别忙活对吧？中国的克里克斯电机联网集团初步作用，电设的电力超速空白足球路轨道通道预计电能源。习近平去，出差台湾七十一天，平均预计的六点九六名啊，平均加九十七八年。中国的克里克斯电机计划电到江浙台湾跟林开进不现实。中国超级克里克斯电厂呢，阶级级大王的人才，我公司在车上接送用车轨道六点九六名啊，加九的。克里克斯电厂让我的建筑的产品空白的冷媒体解决了加标前景。克里克斯电厂的平均的电表级别的这位右边那段贴模特平均加标的电不切电源。中国党克里克斯电机运营经济结构化的制造年来经营了明大规模体结构内部没得没得怕了制造前端的平均加标的电不切电源接着的梦想开前不及扩展突破的这两段内容。习近平去中国的克里克斯电厂内部阶级内部五年的年龄定十多栋瓦的阶级内部师兄娃的给编造牛总年龄七个团队也不起吧？牛总给那里配送超十栋瓦，城市牛总的阶级周围六条长条索，破西沙巴加几栋个吧的，社会迷茫的空白的这段对白，郑州的牌子全部隐蔽。中国的克里克斯电的乌兹别克斯电机牌的加兰迪，不在投标过年做准起吧的。各国听日经都觉得为就够了，带着去吧。冷落的这些，这岁数的年纪这段，顶十多栋啊，这结构。垃圾女工团提供科技配置所结工所，全大人心的南站特别忙活，来带着去吧的。北面第二个年来一节，团结也不去吧。团结这段是被年来这结构。 유직 남직기 냠제 최다칸 튜몽토 죽준 치바다 미답 진루 소지 냠레라 흉륜 개업대 천재사 뛰라디네 계급 니비 냠레라 튕긴 졸업하다 편제 제로 동그 계급 니비 미네 조문라 나르베 그디 동하다 신우다 년조로 유고로 류제 맨주 산에 소지 냠레라 흉륜 개업대 중국다 캐릭스디엔 자루오지 지조다 망도지 멍시 균두 사덴토 동그 시대나유 시진핑기 중국다 캐릭스디엔 초니비 침진 된자 냠레 제자 체로 당데 도피웅 냠바숨다 독종 갸바 개공래 개디 니버 소버제라 냠도 동디 당데 서구지 시디 때닌라 냠도 송종 시구 캐릭스디엔 초기 개지다 서구지 차든트 니버 대베 치바 된베 차주로 중국 초기 갸브조로 치바다 냠제 제조지 중심낭 캐릭스디엔 초다 로글레라 흉능알레 하바 개브데 콜라시비 춘고 침부시 튜몽토 라다다 在往人路的在往七十人路的充满人路我们军军接近长夏场地的松中街接的特别长夏路段去过了是被军军我们做局的各地东队员上海娘们的这座的随队空民结合银边恩的中国的克里克斯店结合银边天津五座的中间团结要不切局的各地东话的社会的天文空别了各地东话上海娘们的这座的空别给你们四部系统立局的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东各地 近平 쯤저리 페바리아 내내쇼 교총바라 가조 하장 침부총 타덴기 쯤저리 키르기스덴다 중국 파르기 자로 스무다 주제 토베 첩스이테 변준 이지 치바 나르베 응맞다 계급 리뷰 지베 공비 로규 토기 람제 도링 개 침부치리 키르기스덴다 중국 파라 윤진 김제 계급기 자로 님례 칭이라 민다 규규테 계급 리뷰 지바라 둔중 나르베 갸치바식 준규리 Kyrgyzstan, Zhongguo ni Kimze Yinxin, Nawei Targu Lengbu Gyegum Nibu Tamdu Zheyu. Nilam Loxia Rin, Kyrgyzstan, Zhongguo Turub Sarbe Kyoyong Tabju Rokde Zhewa Gyongyuru Kongbe Chungwa Ta Dune, Gyegum Nibu Zhewa Zogdengi Tugub Sulipxin, Logyu Ji Chuzi Toshu Suneyu. Zhongguo Chwa Ji Kyrgyzstan, Kongbe Ji Gagze Tugub Cangmariyan, Gisi Mibay Gyabgyo Da Rokram Nangwariyan, Kyrgyzstan Chwa Ni Tugji Chi Shukyu Yin. Kyrgyzstan chogi, Zhongguo Kongzhen Dang Unyi di Longwa Gyada Jumi Nga Korwara Zhosim Kuiwe Nga Zhoshi Dili Shukyuda Longwa Zengi Chakku Juyongapa Tungyu Chibi Pirim Gochukwada Zhoshi Xi Jinpingi Gojiwo Zhongguo Riyya Tobe Uedong Chobe Kongbeki Chungzela Yimyun Chikiyu Zhongguo Gyeyong Sinzingi Nyamnyongda Lakbatu Zhoshi Xi Jinpingi Geribenda Kira Bangdi Mimangi Ngakju Chusuisu Dungi Minxibi Zewa Simuro Lobjong Shuduyu Zhongguo Ni Togda Parasumdu Kyrgyzstan ki qinzhi siju ki ngun la samlu tongwe kajwada, Kyrgyzstan cho ki qin nyingniwe chobuda lu ge chobwe rogda yin. Kyrgyzstan cho ki zhungguji ki zadun la loden gyurmi nga zisung nianbu shiwada, penzun zinjo da zhanyam niben ki mengshi to zhungguda kimzi yegab ki zaro riwa ding sabdu tongdu yu. Kyrgyzstan cho ki zhunggu cho da nyozong majwada nyamzhi nyamdu, cenze sadu, nyugyu, derze, 방미 벤조소 개공기 냠레 덤습치받다 롭소다 최대 징네 슈누소 개공기 베레 덤습치받다 돕슝에 바숨나 냠도 동디 당데 스구기 된자라 송교 제도유 케기스덴 초기 중국다 케기스덴다 우즈베크스덴지에 바르기 작람 조준라 그디 후다 당데 강데 드럽 서베 사싱 덴베 다르구 럼부다 케기스덴다 중국 자로 제외 제다 서바실라 교르바 제도유 조시 시진핑기 뛰어난외 콜라시뷰 중국 정부시 개각하기 냠도 투문기 전롱라 카데 조봤다. 대외 흉장 띠는기 개지 직람 조교류야 편도유. 개개스된 초기 냠제 개조다. 상하이 냠레 직조 중국다 아시아 유명 람수 점령기 미드브징류 냠레 직조소 총망 디뷰토 중국 초다 둔주를 덤습체대 냠도 점령기 시디다 띠는라 송정체대유 제대난유. 자바로부이 Kyrgyzstan Sishung da Mimangi Tsepshu de Zhongguo Pyeongchong Gichong to Damdeo Churuyu ki Nizu Tuenbara Toksu Tsumri Shunan Yu. Tete Xi Jinping ki Tokji Chi Shubata Kongki Zhongguo Dangda Sishung ki Gyegup Chinang ki Jewa Chebe Minna Tsui Gyubda Nizu Pobe Mangzo Nebu Guji Mema Gyubju Teshin Shodu Nizu Ngungo Chiba Soki Letun Nishu Yugu Yabu Zhubxin Yu La Nibalara Zadagiro Gyuriya Chishin Yu. Zhongguo Chola Nizu Le Nambara Gyewata Kimshi Gyozu Chibe Nubad Yiji Yu Ji Dianna Yu. Jiemen Nang Chubji Gyegum Nibu Zobda Ne 부재 토벽군의 대륙 서비스 교용 탑주로 대지와 공비 동규 고르기 중화 미마 지둔 계급다 키르기스덴 지둔 계급기 염제 작담다 중화 미마 지둔 계급다 키르기스덴 지둔 계급기 윤진 김지 자로기 염례 칭이라 투문토 민다 교바다 초니비 마조다 짐주 가고 자로 총소 격공기 초니기 염례 익적지리라 딘바난유 섬진남외진 초니비 텐도 첸제다 롭소 미추진네 년주로서와 격공기 염례 익적 니슈하점라 민다 교유 닌테닝군 자바로보다 자바로원이니 시둔 포장도 시진핑의 펑리윤라 거수쇼베 수둔 샴유 차이치의 왕이소 공세기 최고로 쇼유
4: 디글레코네 비외네츠 산에티게 투츠 다와게베 치이슨주 소진니가 치주 게크키 주시 시진핑키 비르카크쇼 니투서초르 상하냠레주조키 우소로 쇼시 우르스 总统 푸진타 제제나유비시 시진핑키 디르 다왕아바 总统 푸진키 중국로 개등 섬지 리바 나와타 언츠 특주기 토세타 포기 다초토네 개금니 뷰즈와 뷰세 디회 토와타 추세 디회 토와 초수 컴퓨터주기로 니체처 규태 구지체디 듀법 사이베와 중국당 우르스 개공 가기 냠리 띵섭 동규태 문진 직등 총유 개금니 뷰 존열 디젠키 튕규 홀다 치신 유비 중재 망고 토유라 총이뷰 비지 단념리 여수 개발 컴퓨터의 남바 균형 지신 유 먼저 특주기 니치타 총이뷰 튜모토 비준 제발 디니 중국타 우르스주와 컴퓨터의 멍시 아로의 사디엔타 콤더 아로의 디엔바 듀람 아로의 외동총의 제용교로 이치유 지디나유 시진핑키 민二十年라 로계 균도 교구 조신 유바타 계지 튜보추 땡키 메바타 원바치가와 교긴 원세 튜브 망토 조신 유미 원가 계급카기 미망기 지디타 공피 냠리 냠게치 튜니치발 균도 지미 상하 냠리 직조키 소구이키 땡링 송경타 소공 공비라 구디동위 랭겐 계지 창도 쿠르유 지 늘어나유 지진핑키 中国 초기 우르수 주변 초카타 냠토 주주 공비기 추진라 튜모토 전문 제네 주주 댄토 양주 투표로 조람 제네 코르시비 주경 교주라 니체타 잔념 고점 댄비 점리니마 제라 구디동의 도표 치르동 대유 지 니도나유 부진키 요구 지신 용진 지회 계지 튜법 기준토 우르수탄 중국 최용기 특주 정례 무투 딩섭단에 잔념 이듀타 평소 갑교 타용 제비 격공카 개념대 공비 교부치니 우르수탄 중국 지원티 계급 발기 지회 비순토 교류 우르스 초기 중국 초타 토진 발기 중 균형 지부타 뉴스원탄 뉴교 소례 짐주 센세소 격공 기념례를 흉류 격파 미추 증내 비지 서두동화 제치니 기흥이 뷰지와 중재 사람의 균체 매발 토교로 구디동 대유 초카키 튜모 비지와 상한 냠대 직소티 계지 수긴 계진 대부타 초지 퇴라 대추 지우에 서공기 냠대 디구시도 교류에 우르소타 중국의 직소능 굴키 튜지 냠대라 균마체발 흉류 격매 니치균유바 등비지구 우르스 초기 중국 초타 냠토 냠지 기초타 보슬 남수 계급 주소고서 총만 남수 난키 튠조 성대라 흉류 격매

0: 중국 아시아탄 시드교 치미서 구이키 변조냠대 즉소키 구치비 무시민의 총도 약분요교로 갑교 치부타 점니 시드디엔타 타르게라 튜모토 송경치대유 지송부시 기금니비 조다기 토토 튜모토 토구치비 기지타 소구기내 튠티 공자지리나 유부시
1: 대글레군의 베베니수 산에 대가 되주 다와게베치 송주소지 인기 치르로 계급제조시시진평기 비시카이크레 니동니슈즈조류 상해념례직조기 우조라슈그진 우즈베크스덴기종도 메르지예유포다 제대나마시 시진평기 다루니 중국다 우즈베크스덴와라 교용특주로 대지버조디 농주코르베 로시 난조튜몽기니지보 계급니뷰제와 균대용아 뷰제에 토르다 림보로 총하다 개공각이 념례라 중재 유도 사바 톱진 중국다 우즈베크스덴기 레왕직둔 초바 뒤베테 중재 생수튜마 톱유 중국 조지 우즈베크스덴 초하다 념도 톱주유테 벤준 이치 덴도 동하다 니벤 념례 띵습도 당대 중국다 우즈베크스덴기 지베 족덴기 로주 사바 튜몽토 뒤뒤유 지 덴나유 시진핑기 계지 뒤법라 균도 지다를 총롱 중국 조지 중국다 우즈베크스덴기 자시 섭도 동교로 쉐베 랑조라 요구 동 미시바다 응어준신 우즈베크스덴 초 랑의 계주도 참배 공비기 럼부터 쥐바라 갑교 체조인 초니비 락당 제디 배준체네 계급 니비 냠레기 튼진 야부족교 중국다 키르기스덴다 우즈베크스덴지에 숨기 작람족준라 뷰제 토베군에 꾸디동왔다 미덥징뉴다 당교진 주종 소지 냠레 갸지 당대 니베 냠게 타존치구 계급 니비 산에기 베리 축제 퇴배 넘바 균두 체급 받다 벤준 징네 디네 조 교스동과 롭수다 의분용동 소 제공기 냠레 갸지 동마체 제대 망심 지도 용화라 그대 동그 초 니비 침진 된자 냠레 람수 배주 야부다는데 돕쇼 냠바숨라 냠도 동대 동왔다 된자 곡송 증라 덴보르 증그 상해 냠레 직소지 수도 공도 계급 인배응은에 중국다 우즈베크스덴 계급 니뷰 텐진 우조기 중재 통교 야부 체조리야 퇴문토 구디단데 서구 공배 다르게 용교리야 구디동 교시 년도나유 매지 요예후이 조시 시진핑기 고지보 중국으로 공배기 중재 개진 삼미제바라 토봤다 콜라 12령 신기 전론라 이지 덴뷰 카데조 토바라 조심 크병아 저시들리 쇼주인 우즈베크스덴 초원에 중국 남배 태럽전기 원앙 체럽에 둔중라 이지 침부치기유 우즈베크스덴다 중국 계급립으로 자시 서무 댄신 토다 바르숨도 벤준 삼시다 벤준 갑조로 지기유 조시 시진핑기 시경 인외 공주 서무 우즈베크스덴다 중국 제바라 양신 갸치베 바르동도 유진 초니비 최공카기 념례 교용내 공비 조교로 니지나유 우즈베크스덴 초기 로덴 교르밍아 중국 와르기 제바 공비 동교다 계지 뒤법라 중외 균도 방키 테리 균도 강야 동미시 중국 조다 념도 첩시태 펜준 이치 섭도 동화다 묘조 마조 갸지 동화 신뢰다 짐주 뉴교 데르제 천재소 개공기 념례 섭도 동화 미주 링내 베리라 구디 동화 돕쇼 응엔 바숨라 념도 동디 동화 제 제데 초니지 제바라 공베 티베 치워 용주르야 구디 동대유 우즈베크스덴 초기 중국이 그 자둔라 로덴 규르밍아 지속 년부 시와다 조시 시진핑기 뛰어난 외 콜라시뷰 중국 정부 시라 세드 케린 지기 유진 중국의 락당 제대 상해 념례 직조기 공비라 구제 동화다 계지 청샤 청대 튜몽토 송종 제대유 지송유
0: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산에 디교 튜츠 다와 개베 츠 송조 소지 니가 지조 계급기 조시 시진핑기 비시카크 수 니동 소초르 상해 념례 직조기 우소르 수지 몽골 계급기 종통 홀리스 호타 제제나오시 시진핑기 중국타 몽골니 리주지우의 김지인비 지디 냠레타 소송조시 냠레 냠게제 저규니 토토파르송토 기흥니표지우의 조균타 지도인 중국초기 중국타 몽골기 지워티 타홀친지기 내법기 진토 무티우샹니 몽골초타 냠토 텁주이티 편취이치치수 사딘토 동화타 니피 냠레 띵섭도 동화 망심직튕요왈 구디동화지치니 기흥니뷰 교용기 텁주로대 지활 기도타 순수 응로마오네네 중국타 몽골기 레왕직튕속부족으로 구디동교인이 시대나유 지진핑기 총이뷰 중국타 몽골지외 공비기 첩세기 몽시 사딘다니 파주기크기 랑젠타 다와 나콩 사차산지라 편주진조치바타 편주기 디웨

0: 쇼 코든지 기토 조그 마그 당링키 켈레라 므유 강에 탁주 제로 제데 켈레 공비 조치 나레 창샤다 나레 순슈 딘베 총레 차진 준 교시 된유 최저토 중화 미만 지둔 계급 기자제 돌린 토담 거리기 저림 소비 최신라 최도르 제바마세 자둔토 최점 중대 최신티 개요 미만 투소 균례 우윤 생각나 최십 자주로 비규 타제유 최저토 침다라 자제 돌린 토담 직수다 최둔 침진 자주 전대도 동와 체제 십수 응아르베 렉수 동와 체제 겐지 침둔 개와 송종 지수 체로 동와 균제 미바라 체지 창샤다 노제 주종 퇴구 창도 동와라 꾸디 동 그시 된유
1: 공세 송종 년전 수개 人气红就来谈岛屿追忆李森给湖南给给上的给来谈三百来十

0: 향라오미니리핀비니바메라코페이리바당준조잉이바디위미비고신조안소진디지초이치도마마보히기오마동나니코지로핀바당양마마보히기치갸도나리바당준조거유시소유원장오마당치갸라핀뉴딘자유담시나게오미니쿠브라핀토데자미오미난도저가지당가지망위
1: 초기포손초비동자희인다동오미난도노엔슈리 가데니 카라 오마 테만 동치 데리도디 산체라 야양 로그슝니 니쿠지라 휴진 테지유 데메다 동 오만가 히라 오미 난가 나치 포저 무트바라 중와니 니제 비체라 휴진 테지유 데디 니 야부 히쿠 그치 디도도 나소 제비 공힌 야바시토 니아카라 카바소 체리 기와 마다와다 류세 레보 니즈나 현도 강강 키와 히니 니 코페 동지 망자치 생강라 뇌바야 원지유 코페이의 주의 왕지 말라라 포도 동시 대딘 준도 체진 비동나 리바 당준조와라 피뉴 유바당 가디 체리 기치 미 니가 파휴 조선조와당 니 이와라 신년치 리바 라양 휴진 용거유 디미다동 코페이 주의 뇌바라 체가 유바히디 규제 이야다 조이나

0: 다자 지동 가고 내체 부글로 조워 그공서 초과가 로조 도쇼 지도제네 저와 집에 뭐나 초조 집에 레디아 마대 배경 예제 티브라 난저 중 내체 부글로다 초조 지킨 동 로조 무주 마대 외견 예바리 예체 동치라 메전 로조 닐라 르카가 메세 동 메사 내체 로조 코야 고종 로한 첸지 다다 깨도바 용지 르레자 니제노 진랑도 효외 내보 조라 냥이 휴바동 마초 중 로네지 겐처 주보야바 뇽트로 서모자 세자 마초 주저시제 시진핑가 가게 가친지 곤디아 라더라 덴초 딘데제네 몰어 초저 자제데 랭긴 가친샤라 제네 로노 고니에 덴데 다팅지 초저 랭긴 리더 자제 양시 좀바리 지다 거베 치제네 지동 거고라 지비 자랑 Nyan jay chow xiong wii le diyan kaxi chi xiu jia tamin ngao zhu tu sang sa le ye. Jida gabi ci jay nyan jia nga zhu chi chi gaba ye me se, san ge ba ru jiu zayil ta nyo ba tong, diyan ni jiru ngao go tong ba ta ji le jay zang ma tu xiong san ye ba ri. Jida jibi ci san chi su chi nyan jia gong ma ni da ba ra do mung bo war ye ba tong, ta jia gu cha tong bo ni ni pe ba ra xiong san ba tong, gu cha san bi lang ye di ye bi ni si le ru jiu zayil pin tu ngi jin ye ba ri. 중국 NL자 로조 자일지 시에서 초창과 조종 후보이 나조 다다 예산년 거고 봐라 사도 문보 판수 텐더비 대응하 랑이 공원다 예미 하고금인도 치카 휴진 이제네 랑초마 노발라 젠더 다차 나조 랭기 조원나 거고 랑마라 형제대 예비 나조 누쇼공의 련제 연희 선발이 누쇼 예고 연랑 효마동 도장 초과가 로조 지킨지 중 양라 자지동 사틴도 와동 닌카 따교 친인 제바 수지 틴저 루리 지게 바리 이제 양라 자교 공태라동 버된 긴사 때네 냐노 도촌 동보와 동 주부 수지 지미 도지 나조 다다 형선배 양라 카제 자지동네 로조 레데 델랑모 필토바체예 제조원 거공바라 형선지 나조 랑여 총마 자르다 사티다 돈데 코레 데데 토바자제 돈 양랑제 승우서 자다 자다거니 르레자 양랑 마체와 자제 연시 선바리 자고 텐치 덴자 바데 로조 지게와 체네 르거기 르변 치모겐바 투인 방기 진수자 양랑 형선지 나조 지요 치네 르거기 조여 르거도 냠다 Leta tayo chene dixi dixura zede, mate nyankura ja rire tong, nyinka yebe rara la, nyinci mi para tayo chene zene. Sochu rumo wa denja ngeni zaje yanxi sambari. Sangebe hito zomara gena. Tata xiong sanbe yonla tong, jirung gogo wara, bata mi dunja yon mi ba tong. Dewa gora achan zi kaxio ji. Xiala nipa dela ngon xiong sanye bari. Dewa jisa achan zibi, langu jang kye nyamba yebi. 형님을 레제치를 휴진로 좀 봐동 아전 르카게 과거 조서 도제 당진자 랑보 형제 바리 휴텐 내진 고장 자지 제다 개베 치제년 자고 텐치 된자 보텐 로저 르카기 레타소 치레 디처체네 지동 과거 고초로 년대도 다교 치는 집이 초장 저네 다교 치는 동 인생 한대 동위 레디안 옆으로 되게 바리 Neche pupe monsu nipo to kete yapo tse ye jen, tacha kete sache kato muzu ndongi kote chepa tong, tongchera tong zong, tongzala je rampa sanji, mendia pa kete sache sa jade tse de. Goje minchu tong monsu ji, senin sewe le dian doge pari.
1: Daga le koni pe ne choro, hirongi riri nu chi chue jilam da song wende bora, nyangi yui hi go, hita gube chi je ni, hirong zong hirong tongda do pa yipa zi. 用单位技术局员把让兄弟的主席干嘛吃点当车间有事的多当别单位职务员中国三院局的局长王坤用单位职员委员让兄弟的局里主员把人为当电把机协国路学员把人你是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 2023年的集中中大街肯定所扎营，第二个月别没聪明，集中给日女去吃，尽量都休别，得不着，冬休茶杯。 我当年娘爷干嘛顺退吧这日日女子通过节日学习学堂用了香油的搜索对接到娘爷学吧这娘爷学擦节亚德的中华党家路里边在过退吧这娘爷学工作这节学科给妈妈没退的年少入学级别来给侬学习吧这

조남초 현라 생계 간방 오지 이런 규정과 리시 딘비 줄리엔 골휴진 예외로 희신 나리사고라 가종기 변은년규 친근 디두 디비 이런 쇼디 규정과 제대 비다 니휴 유그드디 당주 兄弟 티든당 재미 규정 남아년규기 타종지 이런 규정 시바 인고 타규니 랑규 응고당 카토 도단니 말라 년규 바라 저도 동신 탄산 딘자당 망조 디디치 지리히 베제 사기 팀으로 렌치 개인유 시드 큐츠 선바라 나시와 단진보이 년공가 나토 뉴히디 샤신기 캐주 팀비 베이 고치 총칸가 카트의 네비 주요 마비 사치 수용화당 공기 티가라 통제 초기니 튜비즈 강 루지 편의 고대 딩디디 카파라 로송고 주바시 장진보이 진도님아 차보다 하비워 나총시규 갈레카나 사치큐츠 니효자기 예진 고신이 야예비 나소 자효르도 카파라 로소 교기 송바다 장진보나 스트 난총니 인힌 달로로 선주 소이라 레바다 가존도 나시와시니 로니 로그여바시 주요 마비 사치나 가존기 당주숑 티데드시니 유시 튕콩 드저당 달랑도 효기드치 미스주비 다마해유 타사히시 사제총거디라 세규종지다 만데초도 간단던지 마비해유디 예기던디유비 이런도 이게주바다 만초라 현디휴위 사제야부히드주유 明儿总得用事 主要买比赛期一个准月金, 带来大尼巴,年轻心情, 人在家那满足每天, 激动哈咱啦,眼底云林, 满足就插口打, 干儿, 新车, 日古地址内顿, 家哈咱,都入打, 他觉喜悦吧谁? 刚把你来的你, 清仓车通满不如学把电影, 带来龙古罗, 别进罗兰吉, 高兴国际冲康格, 共产党, 让国刚硬的押金, 在学班中文系的, 大地没比, 从来来学见你, 现在福明金现在听不浪语, 电视地口级, 在美巴, 八点起, 你做的许多兄弟, 蓝星三月五级, 你做八千年, 让兄弟兄弟兄, 天庭级, 里地头过我是, 云水马松我的, 共产党蓝国牛西, 蓝体彩电水巴当, 蓝国炸弹直播压比, 国际重康, 出家对的亲友, 跌当着我的, 张部地口的, 张密居兄, 他萨当部, 内心喜悦, 地口

0: 아니 나이 니 치바시 와인자 오단 데니디 찌 아니 나이 니바 다 찌 다 나이 게바 야기 비기 젠센데 오다 데르질 투데 바레스 와야 더 좋아 담보 거니 다 좋아 니마 데치리 세디르 다 나이 게바 귀체 세인들 귀체 히비가 다 귀바데 라 드니 에 나서 공도 선제 놓는 희열이다 선다 보지 얘기여라 다 대선은 간대지리 해서 해야 돼 대인들 다 너셔당 가는 안소 다 배지 다데마 아 드니 총매를 소진지 개개인지 뭐게 대조 다 그렇게 한다는데 얘네 쓴 거여리 대인들 기바때라 셔다 리겐다 보지요스 일지 기바다 아니 예 기바다 샤유 기바다 셰바보 기바세니 예여 바리스 제데 왜자 가스바바 나이 기바 귀셰 기비까지 딴 데까지 기바데 쪼데 일지 기바데 예 기바데 샤유 기바 다 쪼 더슨들이스 마도 셰바보 기바데 아니 나서 나이 기바 귀셰 기가슬라 아니 그 대시기가 말해서 그리
1: 다다 지지 심바디는 베종 농촌 닌친 리콘 감기 섬다 로티 레친시 샬라먼 튀응 안치 레친 신제 가스혀
0: 다 레데 메잔디 가스나 양 안촌 네르 그 도바치 조나 지게어리 베나 아 드니 아 신제 퍼 아 드니 아 따르다 야나 따세 퍼 아 아니 뚝진다 Tan dada balan cun bayi na, pena tasa ibar dukjun hibi gasala, ani shawa chishi bar dukjun bar isi. Rwa, dukjun saki yudu kaan rizina, tari isi. Zidi wenja, dukjun bar dhaka dala chi pintong ma rite, wenja, dukjun bar dhaka kaanla pintong bar rizina, tasa ibar hibi ga rada jasa ki, tasa ibi ki shawa dhala pintong gara isi. Rwa, tasa ibi shawa dhala pintong gara, dina dukjun bar dhaka tasa ibi che dhengi ba. Tenda yindal ta, ni gasala seba hibar dhaka shiki shawa rizina. Then the two big give at the sepi chedema, then the shark give at the angular day. When you show yanking it by anna, sepi give at the two junkage shepapo, dig a gibala, ani chadibas. Shepapo coranke, tati se jenny and the two jumparwa. Then ta seper two junk because the sepi shower te young, ani jubigonis di samayena, ani shepapo dig gibaya chadur. Jadi macam ni kasar hiji kan ngan so kasar siapa boleh gipat itu gisej kasar itu gipat ni jadi orang Malaysia ni deh ngan so teka tu percaya kan na dalam tujuan apa dalam tujuan saya itu cila kalau jisik kurang ke tuh ni dia bayar na dalam tujuan hibi kasar lah tujuan saya kiri deh tayang bah mato ani kurang cikun ani ani kasar kalau ko siapa boleh kurang ke gipat kaya pat ko segi orang Malaysia ni deh ngan so hulur sana tuh bayar na Ani sheba po te la tasi bi giba ji pachi yojiri se na ko kolong che ni te la o taani, kolong la taani nga so te ya gichiri ya gichiri sanu tomba chobachi yoy yori te weja tsijo kolong cha ni te ija bayi na Ani te tabi ki ta kolong to ni taani nga so karsu sheba po kolong la teni giba te la teni ena yiba gichiri ya tongchi meba res ya yoma res Ota tsijo kolong la pecha na ta ta sepa dujan yibi kasi la ta sepa te Shatanga hyuk chani se ma itse na, ane shibabui kolon donze na, karase kuru ko, tani shibabui miyul se na mundu, yana gibaji, ko re mato, wincha tsi kronko toni techere se, nene shawiga gibagari stoba, wada tani chi yinze kyore. Wada tani yinba yinza, ta nondra buji tsi diya yinba yinna, na yinba gyuchei jibi gaji, tani gibate, yeji gibata, yei gibata, shawiga giba, wada ta ndasan res. Wata te chiri se diri ta gong lontyun kyo nona ane ngansu duwaan rabu chigi bada o tiji kola ta sakhin do diji shi na wata tenen da chiri. Waya teni ta shirgu nai nimba da yiba nandi kola ngansu peji ta draba dati ma, dati ki yunu ma go teni kiba kyo nona hachang kata zoi ki chenbu rabu chiri. Zoi ki chenbu siya te zawi chani hiba yena ane zo de ta nai nimba go peji da chichi chisa karise kuru ta ku chitsil jikpa yinke je tenzik tani nai khachi di nai yiba nana yagi yori tenzi li ta di kura ta nai khachi ki nai nipa yinse ya di khachi ki nai yiba yinse khachi ki nai yiba yinpa rin yobi peji di khachi ki nai nipa nana yagi ta di kura zui pa yori ta ten ma yinpa ka shachi nga shi nyi ji barda la ladengi che jani tuyenbi ki tenzi ki ladengi nai di nai yiba gichu yinpa la ku zui pa me pare tenzi ngi si la kurang cizan la giba saji ki dha tendi che to shirto le to laso ba tendi bi ki tendi ki la dengi nai te so de nai ki ba gishin pa de zui ba yo ma re 嘴巴没办的。他得买一把个机器的了，你小娃刚一些，媳妇儿准备个，等这个机器就要把别啥个呢？技术细腻的吧，是吧？技术细腻的，面的，你帮别个的吧，帮别个啊，得刚个切的，那没个切的吧，是吧？你他得这个多难切的呢？他等这个机器就把这机的，那一把一把。아니 쯔반나 보지 요마레 다 요마레 되면 자 공디 해봐 따라 자신다 따라 두심 따봐 보다 덴제기 리스 집이게 빼지 리치다 다 나이니 봐도 이게 봐 강이 걸어 다 하장 그녀라 채무라 보지 요래 덴제 인디라 다 공디 대 자유 차니 아니 가르세 걸고 스드 벤체 진단도 집었다 스드 벤체 나야라 아니 응어서 응어지 라마 치장이 나야라 다 디지선 장겐주 응어지 양지 집이 도지 다 쿠란소 그다 나이니 이게 제발 yedong te yaji nga su ta ma hi ba re tan te ka su la ta nga rang ge ge san su se na mundu nga rang ge ge san tong shu ji la ta gan zhe ji yo se na to man do di ji ba yin ta nai nyin ba ta de ni nai ye ba nyin ge ta che ba de zai chan ne che ri se de li shi ta ka la ta nai se ya de ko ci jo ro kan hi ge ta ko rang go go den te ani ju ji ge ci de ni ko rang ta sa go go yo re shi ta ka la 알아 지역 관계 그 지지 고대한테 지지 치코란 싸고요. 왔다. 지지 있어야 돼. 치득 아니 된지 내도 인정고 그러와. 된된 봐라. 아니 치고 그러와. 대인들 지지 관계 그 고대대 아니 지역 코란 거다. 싸고요. 다 됨서와 샤와 관계 그 기바 관인 바데. 샤와 대시비 그 기바 관대진 바 미 관대진 바데. 아니 지지 코란 거 돈이 써보지 매 봐. 다 대체르잖아. 샤와티 신겐지 시바보지 아니 콜롬바 미라소발라 지바이니 오데라 따지나보지 신이 아니 나서 상리 상기지 돈이 다 대답하고 다 제다 나이데 나이 님바레다 나이 유바리 덴제가 다 나서 쳇반지 시기나 아니 키마 도겐 사나도지 식수만 나이 다 덴제지 가슬라 아니 대답이가 다 제다 나이 대소지고 다트지 니반라보데다 mē pārchī pārēs, dātru jīndī pārē nyānsō pārēs. Shīr kā kūr nāyē sē nā mūndū, nāyē jī chē yorwa, wāyā tēsō tēkē, anī cīchūr kāngi jījī kā tēntē, anī kū sē gu gyōrī, tā nāpār shē gu gyōrī. Tā tē ngā sō cī tē tē tā nāyē tē kā sē mē tō pā shī nē, tē ni yi cheba la soba shegi pa yena dee kasala ta tre te kichere se dhele ane ko datri ji niban rabo de ta nyan di bi zon rabo jire se ni ta gen doge san la doji shogu tani sun bari ta tega rahan rabo jire sangi yo jinsen chere se dhele shetan ka la ngansu ta shawa shenken ji sheba bo senden rabo ji ten nang yang gisa ma ki ten go waka riks jibi ngansu mutabu jiren sun ba yena ta shetan ka la hiba nardu niba rwa hiba nardu niba riba nardu niba 텐데지 인신질로 라나 소소고 시다가 링아 예선주 고니 고송이 샤와 간데지 되나야 아니 샤와 때라 기바다 미고 니지지 여바다 고 희마 기바 다고 희반나도 문이 메뉴 바고 존다 보다 데네 이상로가 나르 마서 시바고 존다 보 다 텐데 카지르 치르 샤와 셰운 디스네 양고 미다 기바 데레센 희지메 바 텐데지 요시나 탕 왠자 고니 기바나 이 생데 리반나데 니바지 인신지 kōki dhibi shātila gīpa ngī chī jī na mī ngī chī jī yō pati hēmā gī pārēs. Tēndē yīndil tē tābī kī shēpā pō tē sō kī shā kān shēpā tē sō lā tā gīpa nā mī rī rī yō pārēs. Yō pā yīn tsā, anī ngā sō nāi nī bā tā nāi yō pā kī chēpā tē hē yō mī kā sā lā yā. Anī tē tābī kī shēpā pō tē jī, anī kōlōng tā shāwā tē shēpī kōlōng tā mī lā tā nī, anī nāi nī kī chēpā tē shē gī na, anī tā kīwa dōgī zāndā dōjī lā sō pā tē sō hēmā nā yā rī. Ani shetan kala ta naye nimbaji peji te ta haja ga nyonyon rabuji. Mezo bichi ki tsuegi zon rabuji. Jinsi chiri zi dili sheba bu gondi kia ma na sheba bu kanya zon yi shaa shiyo tisi dila mii ngi chi jina giba ngi chi jina meba te mezo ba nabu chadi yorwa. Ta giba da mii chi la tini naye giba geshi kia kipa yina. Ani naye nimba shaa shiba tsa madu lu giba ta mii la sabu kanya me tibi shaa tini chi ta shetan ka ngansu ta nye tu meba tabu chadi yoris. Tinja yinba yinza. 자위 찬이 나이니 그 체바데 셰우디 샤와 강히 그 샤위 여자데 뎀비 그 덴데가 라데니 나이지 그러와 샤와 강히 그 샤위 여자데 뎀비 라데니 나이데 대한 조치야 치르잖아 오 주치 코랑 거 노니 주치 코랑 거 토닝 알로 사노 다니 뭐야 아니 에 쳇서 그러고 샤위 여자데 뎀비 라데니 나이데 그 나이니 말이스

0: 这节目点了，这多你特别马些，张姐姐女把团把当，整个集中集团那也得集中东南这边让往去哇。张个张里，眼睛才得学困难一边，你电话开当，这样周末他就下班能凶，赶紧拍吧，把点兄弟，个人能个，来自村个达不当，达多，等了下铺吃了药当，我啦，应该满目药当，今年在他听给没多。 对你，南龙进去越多，说呢，若在这个西班牙，小你所心里，这个职位才能，也是让你懂我的些了。这个职位才能，也是让你懂为，这领职也一把当。现在南多，慢慢上门，我不一门来说吧，这领多西班牙很多麻烦人。若在这个西班牙，这么大家的东林西班牙，也才开始了，你对哇，全场让往去哇。
1: 在某些区域后期的百姓的，西班牙籍拉布尔多各部西区，现在累计西区，在那西班牙拉，以东林之区三路工学区老所用我的每把西的，在空区黑雪更是老所当住的，作为黑家贫穷出身中我的贫民青部团队，大约在西区拉的呢，在南端拉马上雷上拉顿下，该先被村当银皮肉人区给钱。
0: 记录黑暗了下面，对的，作为黑家所举办门庆，工作人员若在西街当端呢，三路当南端铁拉三里当东南银金西月，别拿本不着急工黑呢，有只当慢慢粗鄙吹多，那面积都只多呢，还将个马来当我才隔壁西部太黑了黑了银金边，西街都只西当马当正眼了过了，不亲近就阿个端吧，水里球结巴。
1: 出席班南街东林西边，亚热当作为公器，让银安尼黑巴达布。某人说说，公学大瓦当，在学大瓦，第一，给一当作为公器门罩为经济，西街啦，南端当就是人民他做月末，为的，咱们的推门个解决个月巴的，西街刚当刚一年，第三轮南端很多等三巴当，过个月还蛮一巴的，西边落当仓巴的那巴当。
0: 年年棕榈人通苍拉，韭菜开始过地。昨年春天天，日本多西边当晚人女把当冬林老百姓。松柏忙给解解决过了些呢。罗局还将认为中日间南半的呢，芒种当中柏比日西空当一大不影响。地里乡为南端当三种节太黑，就在春天期间，心中中日忙不了，偏把节气的准月。 忙给他，忙给拍几只楼主来的呢？绝对假期为忙心的呢。俺做慢慢接楼主里想话先一把单。第二，俺做了个人单，人口云集，再多了拉上，忘记了我国西边，亚团当选择者僧侣齐全点把马子，就这天让了长边齐全个月把的。今呢，棕榈节齐全，忙给接棕榈，是财经困难的人们问讲。 才刚忙用单，才请忙用，真从还忙用不了。南端单三年叔叔忙给三种节七八里，个人别拿。左当左木这里，我站等着人呢。左来也很凶呢，三个我只看把大伯，才刚也能，也就南端十步做不了七八单。个人才刚俺周端拉手边呢，也就南端十步做不了西边。才刚忙用他搓把单，第一才请帖。
1: 军都通气味，财经招金票，日日托那个来着，日日嘛那个来米，全国党话个来着，六队嘛那个来米，大伯段金达，日团部接党团部你，日团部白马亚等人，日天啦，都在马歇歇，下日的他们接点了扩大部接金，银行各党叫了苏北，忙用么接把多马月经。
0: 财经这个财经数据财经郎忙用他做月饼，忙给这棕榈呢，就话当孙兄弟把心意。明白，银当等这位捐餐去齐全，忙给跟着些银那样，端午银当等就该，这个捐餐郎门罩我忙为，得了军统个别些呢，财经招金节也才别拿，报名加别缺枪，人进人口名扬，头先村别缺枪。 送出你当当当，W，财经人士也捐餐人就把当，财经团结这一边呢，卡的公共雷动着，啥的融融雷行着，等着阿姐想起了。 雷东雷黑江民用大部运气财经州你是接近他们江巴西巴党财经级经济一切从云部远去成长的香港巴门北亚青日日头头给巴娘娘日下本队学巴太太日大部云马党他们所属几巴党今年你是几巴财经国经济一切变难龙巴七三经理穷三年东个大部院里用完营东个大部三年院把名绝党公巴三年院把营大部看嘛呢你是几巴党他们将不是心里路过如必一路才接接了才进顿进的接近这边的月半夜捐藏者解决抵达了一年没人当三年所做满意三种动力者去年热藏黑特半夜送把就这儿存在者解决满意呢对我日路个三种者特意做西巴行一来第二三路人因休息点把马子就这儿存在将拼送初步月前天节我住呢忙一呢大多动机月边就在这存在原因。存在地对我来切退修队特别变难。来了阿布九年多了刚说四月刚说四笔吕布小票助理养娃。你们那了下次本比我拉九个都给那里北京代表难多忙一三种吧我专门忙记。七零的比为主个存在别心理人格地道个错当写错结果我们不存当其推修对西巴当第一扎恰个别当我是对比容易规避存在机人格三律自动当帕如其切意尽不认为把西巴别拿想把当不同的养为大胆扎熊同你与人送的满为大姨娘送大比金龙扎恰拉我是对比比作养为大胆满为大西巴观念确定七星不如西月江满给几句才能地位被恰当您对卡塞给一把的杨别拿阿哥金主妈咪我去拿了配对阿妈若让能的就连给的能给大不当杨别拿当不能你团队干养三百马熊拉姆姐姐年纪真情帕玛真相代表业绩能进了前面几句才当安全所及碰不也没把了军队作为能够给家宁部队里忙了几笔金主马格总理孙娘丁巴当帕玛当他继任的周围不愁个三律七八人证明来把了关着团员这不能把多难忙给呢家几位安全没忙记错话等三路就在这当话机里寻话当第大个修队就碰不行一别第切缺用所做吧就告诉谁谁的敌人格林森的军力切记我最不会解忙给了军啊多长轮腿把些用技能你这玩意
1: 门绿人间三里塔巴的强平红泥圈那胖不热
2: 荣格拉宁各位我这来龙血门门荣西永一日
3: 那尊西呢自己去托你得吧我参与
0: 主播能把先来孙娜拉梦姨全部日把过来将这续笔个这配的新入
4: 给了公开词
5: 公开词
4: 给了提前推荐公开词这些坚持唐莲那我因为你个人气续运营
5: 拉索
4: 那些给了恰烈可把那个月做了
5: 我打的队友的打的强度中间全部等清总面积抗给人口循环音
4: 啊那是跟那个年前琼玉这边出一种水塘铁就这一切去过两万西北接种几百多个了
5: 拉索拉索
4: 听这人对跟那个提人呢要接生做听见了呀这边明天通不提肯这穷嘴的明天穷探穷路的那姐姐先不错呀我准都对心难着呢
5: 老师老师他他他十八岁做的登山他他他搞的是我的那种去去蒙博店的吧他不送错不
4: 啊那是
5: 他呢他的那个总部等着几个他做人的吧等着这都认识他的人都做的他呢他的人被做的他呢穷村路就的还穷不大中国在空军部我等到就吃多的意思这是大大的康库的这当的康库龙巴了从配切完了大大这边小猪的有点吧等着人都是这第一小猪的在为当中上的我当然那的托米给大大的刚把出生的我的他全部有了 다 중보 등신 조 집이 기타베나 뭐마던데 가르서 오스나 샹숑 시리 기타네 다 롱반다고 조 치다 차도리
4: 아
5: 대인류 다다 다다 샹숑게 쉔세 되던 라바트니 저 친구 유대 봐
4: 아 레스
5: 야 봉게 간참당 대소단 저 친구 유대 봐
4: 아 레스
5: 어때네 대비인도 되는 그때 다 가르서 우리 조자르게 치취디 땅아랑 수비기 랑게 룩소르 기타네 근데 장크에 대해서는 배나 고라 잡아오 되봐 어떤 나고 그 돈. 아, 치주 문보진 따따당에 뜨나라 따당이 제좀 티나라. 근데 치주 나가 비그 돈 티대 봐 따라 치래.
4: 아, 맞아.
5: 다 당보대 때네 제비 조다 쉬운거 제모. 어, 다 쉬운지 쓰다. 쉬운우 세르고 제게.
4: 아, 맞아.
5: 어디니 그 밖에 와. 대진도 뭔가리 그 쉬운데. 다 띵아랑 주치 도마 배나 돈바시라 배움비 값수 야 템진다 제군다 쇼이캅수 테네 다다 라라시게 동부도 라라시게 나동 라라시게 쇼도로세 다티캅수 페나 다 동유데바
4: 아 나세
5: 다다 동주게 나디유데바 쇼노세 세니
4: 아 나세
5: 어때유데바 어떻게 로주 통투거리 데 마치바 라라시는 릉범부츠다 릉범부츠
4: 아
5: 라라시의 뽕아델로스 다 뽕 라라시는 발렌 발렌부트 라라시는 뉴렌부트 어 단다요 ते माची ता टिकप्स लालाशिन कार्ची दोस्ता कार कार्च शब्द डॉक्टर कार थाबजी को दुगर लालाशिन रोमो जोलोस्ता रेमो डमलो बम चावाता तने बची डबले नो ता तने गा दोंज सुमी सुजो तों ता ते सोला सोबाता रोमो मोबो जोले रेस लालाशिन गोंज जोर लालाशिन गोंचे लालाशिन गोंपोर ता ते सो ना हमु के तने शब्द के नोसे नो चेचु लालाशिन शोंटा पुस्ता शोंटा जित ता ते शोंवुत 다급 대두는 우리 그 다대 된 거. 대 맞아 봐. 다 샤드는 조차는 담는다. 배나. 단데 주기 체슈대서 제 다다 보고 라면은 체슈대서 유대 봐. 비고 제비는 뭐 뭐지 체슈대서 유대 버린다. 배나. 라라시는 춤 등가르체도스. 라라시는 땀초 주가르체도스. 라라시는 라드엔지 제가르체도스. 라라시는 라면 정가르체도스. 라라시는 초운 인가르체도스. 라라시는 샤지 로르솜체도스. 라라시는 자치진 인가르체도스. 어 다들게 레바크 중공데 던데게 샤브르게 체추 단다 몽보치 유데바 던데도 다티게 라차나고 디게 체추인다고 몽보치 다다 레바도 내가고 데바 디게 체추 좋아 많이 한 버튼데 몽본도 다티 트여테네 다단가 좀 영방다 옌다지 가르치 줘서나 로보페만 주네 카톤노 간다지 제토도 세두 지비 체우라나 nga ma tos jibi cheu se du zon jibi ge lo chung chung kitan de posa de su la nga ma ta ting nga de ta da dung ji ge nga de re yo ma re ya ge nga ma de to karta tro dong se du karta yo ba da wa ta karta na de yo ba de ne tro dong wa xuan zi ze ba dang su xuan ge se xuan wu ta ta le des ja bu cho san ja bu ta cho ta kan sam sam san ji bu me ba de ta ji bu ong le ge chi de ta tro da kar la zu de re go cho wa san we chi do ba ta de du ni tā mbā tā tō kōngchū yōtē, mā zē mbā tā sēngē tā, sēngē chām chū yōtē pā. Ngā bōng ngā tō sē, tā ngā bōng sē tū kāp tē tū, tā bōng bō tē tō mōng bō chī, ngā bōng sē tā tā, tā ngā rā tsū chī kā rē sē wu rē sē na, kū kā chōng lō kē tē, rē kō, rā tō ngō rē kē tē, tē nī yō, tē nō tō kū kā chōng lō kē tē, ngā bā bōng bō tē tsū, ngā tō sē. dung jula dung ji tin nga de nga ma ta ta nga dung ji nga de chen bo che ba to sta de bong ge gan chang le pe de wa chen bo o ta da o de ba ta de rin do ja bo ni bi zu mong zi ma ku su ja bo ni ba da ja mo ja bo ga wa zi bi zu mong zi ma mong bo ji ja bi zhen ha jin ha zhen da de ne yo sa ta course de ja course de ba bo mong zi me yong dong xiong da jie song yin song kou tian xie gong du dong su bo mong zi ma de zu yong dong xuan xuan da ta ti xuan ge zuo de de 송이 칸이 예동 데 소코 세르테는 조코 제베 뎀비코네 강도 동스 다다다 레바노라 나다레라 둥다레 나다레라 도다레 소르 다 디게 어체주 요비톤 어떤 차레리스는 토미기 안 조사나 오다 정호 자와 디르 던다지는 데 지다 상상트에서
4: 레세 아니 아 제바 제브 세인다 슌 세인디제 아니 표현기 초고 와라야 제오 근데 수요로
5: 다디 다다 던다지리 페나 다다 슌다 tā tā tā ngā tsū, tā rībī kōl tā tā kōntō ngā kāshī chū shūlē. Pē nā tā tā tōmbā shēnā kā nāp tā nō lā tā tā ngā kōntō lālā jī kā shōng tsē o rī kō. Tē tā ngā tā tā lālā shē kā ngā tō ngā lālā jī kā tā nē bōm chā lō lālā jī kā tā nē shōng tō lō rī kō sūmī tō pā. Tā nē lālā shē kā ngā tō ngā tā sūmī. Tā nē tē tsō tā tē tū yō rī kā tā tō. tene shyam tene la tene la la shi tene shon chabu la shi chum dingar chedus

0: 다디 딩가르데도 몽보지 데네 담초 주가 라브데 지가르다 대주 그 체중 몽보지 다다 레바논 우데도 대바 탄다지린다
1: 아
0: 됐어 다디 인도도 체주드니 파초 노마크도 락바르도 데네 쉬엔건 차유 비값서 나마토도 동 세미코도 nga dong dong de zo de zo da xuan cha bi ga su ma che ge da nga dong yin da ge de ne zhong cha wan da wo che xiu mo che xiu de da de da yin na chong ma de da de ma da ta re bi ga su de ne ta su mie de bei che wei bei la yan su mie to ta la yon nga ma to de da zu da ba ge chi ga chen da wo de zu ta bo me ka che de la la yon nga da la yan nga yu nga ma dong chi o de to o dong zu wei ne pa zu 대지. 근데 디캅스 다도 다다 디노라 참체 참세와 디노라 땡아 동치다.
1: 아, 네.
0: 숨이 수지다. 어, 근데 대도 대동 아마 도죠 살다 못 보지. 아마다 할 레비그 후마 어, 랄 토리 대한 값 대두 아마 토지데 아마 까보 인데.
1: 아.
0: 뭐 단다린도. 어, 대주 돈은 저와 오데 봐. 단다린도. 다다다 시한데 다다 녀슈 로보 페미티노라 다다 지부치올라 아마 토세와. 디노라 다다 가다 도도 슈 데마세 바다 생게다 다도 좀 뭐 잠는 데 버리고 어 대존 저와 오 데 버다 다다 다다 단다데 페나 단에 잡아도 좀 잠은 비게 퍼센트나라 바군 켄 그라시치 골트는 아마 까보고 다티 아마 까보 대존 뭐 마리화 오토기 뭐 겐바 냠뇨치 그 그라시자 레고 든디 그 따레다 다티 동 바다 단에 생게 잠죠 어 대주 체슈 몸보다 뛰는 간 따르자 단에 뒤쪽아 카타타베 대비엔도 봉고 돌로노네 산돌 연돌 살롱 연롱 어 텐데 못 보여래 다 레바가 뇌바디야 때 텐데 못 보여래 다 요 라시 뎁지다 요라 요달 지바르자와 가르자와 고르자바 텐데 살롱아 동보 살롱아 롱이 줘 바드사 녀비 줘 타마사 너비 줘서 또 동보 살롱이 줘 바드사 너비 줘 타마사 녀비 줘서 다 레바노 못 보 잡지다 다 대조 강 다 나로게 맞죠 보랑게 도미 용롱 봉고 추로다 저 뭐 보여대 봐 던데 지래도 뭐 던데 지래서 알았어
1: 총유디 나 지금 신슝 시리기 신슝 시리 타스단 레베 샵주인 중콩시 맞죠 이제 지금 얼마
0: 라슬라서
1: 근데 세야게 좀 제야지 근데 있나
0: 다디 다다 던데 차도 다다 땅후마 다 신슝게 시래도 저 냠다 땜바다 놓고 Tenpa tano ka la tani ta pongga, pongda, yungtong pongda, pongga dhev ki shirek te zo la dhukab jira dabdong mongpo po lari. Dabdong mongpo po yongbi kab su tani ma chungyor tang te su kaan la ma tani ta pongbi lo ju nubi na rinzi kuma te su ma dende shu. Pecha tang rinne te su dende shu yung sundu ta ta ta chungyor kam de la bar do horchong kam ta chungyor kam te zo la pongbo ki ta pong rongchong jo kawa yina ta shongchong ta pongbo ki chu tang, rinne tang, lusor tang, gongbishi tang, ye ta shamchuk ki tarsa ta shok che shu chi chadur. Tenpa ta nyar tsa ta junji tang ta te songchob te yak shu chi chadur. Ta tanda chi chad dedu ta kandar te kari chadur se na ta shogu de ka shogu la nong gui ba nong yin, shogu de ka na so na nong tsa tanda tsa ba nong yin. Tane shiongshiong shirik tang, bongga shirik di gana wu na tana la te tang tewe ke jyotsar tang, shabzho tang, dugar tang, temi ke chi chaam tang, temi jibzhindo ta mongpo che pena tata bongpo ke teno na chaam teno ta la ke ngan chaam se lindo wu o ta te tong pe chaam te tsong rewa chenpo wu te ba reba tong rewa chenpo wu to rebi chaam te tsong tane ta nga ke ngarab se tu, nga ke ngarab se tu te tu homa loju se tu nga rab zo tar ko rapa sa rab ngarab se nga ke loju, shiong rab se sumye ke loju o tanda mongpo chi, ta tevzhen da tada bubje la loju, ta rab bubje ka, bubje, bubjar se, bubchor se rwa, o bubje ka loju. Tevzhen da tongla unxin se, asham chi unna, chana, chana pa china chin, te tongla, tongla loju, o tanda mongpo, mongpo tanda u deba tanda zeda. Te so, ta tada ti pecha de kari nung ku dor se na, mongpo ke tada takla nung. tala mare ka keku se ju jor keku keku se de shong jong ke keku se de buki ran so na ma jo na dondor se dondor o ti gi pe nyen non khu de dondor jin do ta ti ma su wo ta na la ta ta ti pe na nga la she je on da tondo mo bo le re da ta ta nga ran so ngro ju kho le yo de bi ki ta ne ta ta ting ka re ba se ji te nga de ta je ba nga je ba ta go go dondor re da ta yen ge je ba se na je ta tondo ge je pi nga de yin zhe zhe zhu ka su nga pe zhu tong zhe ba de gogor ta xe wing nga li ta ta nga li xe jie wong ta mongpon ta ta ta dong ta ta pong yong nying ba ta ta di se jo li ta 다다 공원도 딸이 안창 저 옆에 마치 그 국이 되노라 나랍 쇼랍 저 세보다 마치 라구서와 되노라 다 본복 본정님 봐 하정 그 님바 라구서 세와 그 배차 조리 되노라 쇼다 나다 보 간래 남주 뇽콘 라피 저 스타 배차서 본보로 우다다 다 되노라 쇼가 중다 나게 중다 은세도 동리 법세도 법지리 간래 대추 그 중다 레리 추르베나 다데 메요라 다운레리 보여당 향송 강제종의 다용례도 어때서 그럽시다 하주 셰제 처합시다 봐 어든데 대인자도 되네 제네 봉보당 향송다 봉보 그러네 바근데 와래고
1: 아
0: 진짜 니네 제비샤도디야 대 대뜨근 대와 어다 두르리는 쇼글은 농고 추바나지 쇼 가나오나 노트나 레바노지 어 두르리는 다 레베조데 종요를 잡 동보 달 바든 페 담았더니 되는 좀 봐지 다 동마 달 바드 주 담만 퍼젠도 노리기 중공로 주들이다.
1: 아, 네세. 당한 좀 미망부시게 제브세야데 이네 지지준 밀레 제브레 수요되브레 시에스 수요요바.
0: 라슬라슬.
1: 따티네 기랑키 제빈네 따티 제브디 이네 지지준 밀레 수요되베 리충세벨레 규제네 림빈네 중에 수요세데레네 응윈진다 응윈진스네 민도지 따당스네 민도 컨트리스 유조라.
0: 다티 다당 좀타고 돈다 그자 메르고 근데 맞죠 오늘 돈에 다다 대박 거는 다 내가 된다 못 보지 배나 다 대박 건 들이야 또 된다래 다 돼서
1: 아 됐어
0: 배나 가지고 그때 막 배용 비값서 레바다 잡아니 파노는 저당 뒤책더니 저당 나랑 주대 가르리잖아 된다 못 보지 너도 살아 나라도 제 최세고를 가르스고를 이게 다 오늘 다 죽고 누다 뚱큰지 이나 Tani norsom mada rarpa ta rarpa ni. Wanja dhala nina tani te jengkhen ka mungpoche norsu ta. Tante che na song deba te tong, ka te du ka ju ki tenpa tar debi ka su yang te la che rabi shabro ka de che pepchun na wo tong na, tante we na pa mala rarpa tong dewa ursa na, che lo ka deba ka tab che ba yina, ta te korong debi tong na neso che re go. Wanja nelo tang, ta jumtsin tang, pangda, ta tani ka su shib kejan rin lang me to nyamji ka wala, deba ka tab che na riyo ma re go, deba sa ma ger ki tong da are. Yena shimjok sa che ta marik che ta rinay che gan gen kur go du, dewa yo ba tong da, che tang ka ta mala rarpa la rarpa yo ba te tong, tani pa cho di ngabung ta, jam jam ye ta, rarpa nsham ke ta su rarpa yo ba, te so lan dewa o ma re che shi ji ma re go, te rarpa o re go. Wanja mala rarpa ka rarpi chuan tanda che sor to ba, tani ka ne sor te, ta di char to, Tene mala rabi namtar nola mando la, te tong rewik rene soche nung tong to mando. Ta te chi su nga rato, tende maja mala rabi namtar te yang, mala rabi koshyana lo sumja lewla rinbi kapso, tene nga rato tomyong ka herka rubi jinji ki tila emare. Te indu te la te te zombalang shimjo ki te zo jimba tanda re. Ta te shimjo bi kejar go, ko chon chulo temo ki tohne so so su kare ina tere. Tā tī yīndū tī gāng tā nā lā kārī sā ursa nā mā lā rī pī kā lō jū ngō mā lā tā tā tā tā tā tsū mā yīn bā rī yīb jā wē nā shīm jō wē nā yāng tā nē rā pī shā rū tō mā lā rī pī bā lā ndi wā tā sā tā yī mā sōng tō ngō mā sōng tā njē mā sōng kā nī ngā tsām tō lā tā tā tī kāp shē pī kāp sō kō nā bā lā tā tī chā lā ngā rōng kā tī shīm jō chē pī kāp sō tā nē mā lā rī pī rā pā sō tō pī kā tā nē tsō tō mā sōng sā tā mā ngō bā chē nā bā lā ngō nē tō nē kā kōng yō lōng yō nē lō tā jōm tsēng shīm jō kā tām lā mā tō nē chē nā bā lā kō nō wē jī wō nā chē nā bā lā gōng kō chē tā ngā lā gōng kō hā chōng chē sā rā yīnā māntōng wā tā māntōng rā ngā tā nē shīm jō kā tām lā mā shī yōng tū nā tā tī bā lā tēn jiān chē tā wō tā nē tsō kōng tsēng bō, pō chō bō tā nā tō mā sōng sā nā tā nā shā jī nā wō chōng tā mā lā rī bī nā tā kōng nō tā wōng tū chā tāng kē tē kā rī sā wō rī sā nā mā lā rī bā tā chā tāng tā tā tē tē tā nā chī rī chup thop chī tā tā nā chī rī dō tē yī tū kōng rā wō chī nā tō mā tā tā pē nā rī chōng bō yīn bā yā mā lā shī rā bī jām sēn sā wā yīn bā tē chōng dū rā tā tā tē tene tenjo teso tango tab kap tedu ki taa pombo ki yungtong chojar sewa ndawo taa tende pombo ki lama mungbo je tenja lere taa tanda ten yungdu ti kap su taa mala se taa taa mala de maku mala trando te yena ya tata ngone nga tata shamjo che tu pache te maku mala yinsa mara tome tu na ma shamjo mala yinsa re ten su jimtsen karisa na tata pombo ki pecha taa tedu na wano shong shong ke tata shong ke bongi se tu kap tedu ki paso ke yuki no to mada wa nye re go taa te che yungdu te che tu tata ma shamjo mala zule na nangkwa se re nangkwa la 但我们那么早进步，到几步当把早进步得做了，旁边个大大得做唐人弄了，南昆曾经的没不说他的，没的，对对对对，怕见马古没拉啥嘛的，马上就没拉民族啥啥，我等着警察从头就讲。他用古生阿龙做搞的卫生，他的热巴设计的那做的，这呢他那没拉这边陆军弄的，他热巴的差不多吧的，所以多就的怕晓得差不多那做的做，我那同那卡塞等些个去，总不能熊就弄了热土同开个等的，空油龙油等的广东解决的，哈种个嘎嘎钱不来的。他第一点了，他当阿龙做热劳动的，等呢，这热巴的热巴就送的民族身上，他第一倒把钱不来。别那大当阿龙做少做的，高山那少了，少了我钱呢，少做点个看吧，搞亏，少他少。哦，这今朝热拉的，这我那热通的，啥通着的，跑着的他跑着的跑，那老马了跑动的着的，我们也弄得那个，到处那跑拉跑着过。哦，他拉了抬着的，看吧个抬。哦，这我那今朝他拉抬着过。他拉，原来我做看亏那热他都抬着着的，等你热热松阿的了，热着的。哦，他这边都扒了皮，扎了热，那扎扒了热是红椒的锅。
1: 啊，
0: 这俺做垃圾给拉铁的，别那拉大的啥的都用的。
1: 啊，是。
0: 别那南街了，南街。
1: 我是。
0: 菜工厂了，菜工厂。
1: 我是。
0: 我天天到他忙不起，别忙不来的他。
1: 啊，那。
0: 天天都俺做那做，那俺都做看的炸炖东西，东炸出个一个炖东西呢，一碗吃的嘛多，用啥嘛的。
1: 啊，你之前没来，说对不对？是啊的，那是忙出忙出都学英语去吃，不是吧？那
0: 说，
1: 那第一那是空档龙时期，谁也没被说的吃有别的了。
0: 他的刚才讲俺大大学英，第八个过呢，他没来吧？第八下的他的速度，我觉得上呢，一起就越难难多。他的那种忙的中的钱都少了点，就这个是呢，没来吧？我那同年他的速度有差有难呢。他们那边南昌弄了三帮苦工嘞，对，搞铁路个那撮都三帮就好，等呢，开始光这样都等内国的过，他等那人就没到，他等他把人就你嘛的，现在人家赶着忙不学人的，就当铁皮头呢忙不就转到的，什么叫螳螂钻？但我说铁把怕压那个，铁把卡的硬那硬那个，什么叫把钱我那些铁把怕压那的呢？什么叫为国就硬仗？那铁把怕压那我说什么叫？我那同那他可以弄。但是别那弄把些那个电脑了，的搞些搞些，当他们的我连到我带动，那别嘛就那个电脑上下都没把我带里带错，当他我去，他帮他就是空灵呢。但我就搁这皮头的，空间头的，他对面车都那，他的没那这边告诉我们不接的接不来，他真的热巴过了，说多话的怕晓得，真的他下不接，真的没把接打错么的。他开些个车，开的时候是呢，就龙宝车就去那，就嘛开的开的车，或者老外开的开的坐嘞，全部开的开的坐嘞，山多的。他过去都是他呢，他的马来人把龙宝车有啥叫了，拍蛮多的啦。马来人比少的那了，就龙宝车就下就有的吧，但是人有的吧，但是早晚呢，人没得。他因车队他呢，他龙宝车下就没得的。啊，那舅妈干的用过的，老爸干的用过的，亲爸干的用过的，对起。但呢，俺妈在做，她俺妈在做，我她没来这把把药了送的。但呢，排队，但呢没得准到嘛，就都当得准到嘛，就得干啥？人生的，真的该叫幸亏的。但呢，没来这把把药送，我那没没些，可惜个排不热些多，可惜个排药没热些多，他排药中了没中了。我讲俺妈的他的，选了呢，选个小众了呢，俺妈的都用的。
1: 啊，
0: 这呢俺妈太懂。你那大大别嘛就那个，他逻辑懂啥子个逻辑有点过，感觉个点吧的，嘛那点吧的，逻辑不加纯粹个加点过，他逻辑懂功个加弄了，就懂加人家弄了，他的个加打红的，他那的级别就有拉那俺妈妥协嘛的，我对俺妈态度懂啥子，他那今呢说把药了买的，大大嘛那点吧配药那么些，没那么些，俺妈配就懂我那么些，没那么些，刚打着俺妈的，态度现在总做懂得些嘛的。听话了，别嘛就那个对了我的嘛子，听话了东北先生对了我都听得着的。我得当地天气，等你热巴西边门个，他那个那东城开些，这的个生差不多南开那就他长城的热巴他吃的吧，听得着的。他长城的呀，热巴是吧？热巴我等你，他我就开起那热巴做多热巴，我听着吃的吧，听得着。他我就热巴做多热巴，我一个人我都热巴的热巴。这样他都能跟他们去炸菜的热巴那里吃一下吧。他打电话就别忘就那听到了选择这样的阿帮生上个的阿啥阿把那帮阿帮生就没接上了得做炸好多炸好多的阿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帮 니바데 나두다 레차 공보여 봐. 그거 다다 다 이렇게 좋은 탑제레 몽보지 로모와 그 배주 동도 몽보지 동도 로모와다 강가오도 밤주 강가오도 소화 강가오도 대 대초 그 그제 대초더네 리드 리드 비그나 바톤 다 레 라세로 레 오저 드네 숨바

0: 주어 옌다 서글라 진바만 보고는 랭기 나무 주링가 다동 소니모 봐라 이가지 중지 진노 주당 로주 닌초 코지 샤 주당 로주 로가 중지 제 로주도 차바 총총 배주 사자카 제라 차반 정원이 채워봐 배주 나르 코지 샤 주당 로주 나초 코지 우주당 노주 창도 코지 로주도 나모니 랭인 차바 총총 배주다 야나 로차라 배주 옌다 서글라 진바만 코지 랭가 将来拥有这种车上缺卡的那一些混搭数据音。拉萨拉，珍宝们扩着了，最前安装军人的安装年送巴拉。卡入去了，恰巴塔多罗贝年任意珍宝们扩着了，最前安装军人的安装年送巴拉。三周再去了，恰巴琼琼贝年任意珍宝们扩着了，最前安装国人安装年接巴拉。拿去了，珍宝们扩着任意恰巴塔多罗贝着了，最前安装算的安装军人巴拉。
1: 白一去了，七八太多了呗，你任意那么久了，最前张军人的安装年算不着。那东去了，金宝们破局了，最前张军人安装年算不着。先给开了，金宝们破局了，最前张中年安装交接不着。给这了，七八穷穷呗，你任意七八太多了呗，就了，最前张今年安装交接不着。不上了，七八穷穷呗，就了，最前张今年安装交接不着。现在了，那么你任意七八穷穷呗，就了，最前张一年安装捐了不着。 俺们都了，真不忙不可能任意，七八太多了白酒了，最前张算的按照九州不着。当用了，真不忙不可能任意，那么就了最前张按的按照九个不着。说中了，真不忙不可能了，最前张一年按照年去不着。来了，真不忙不可能了，最前张一年按照九顿不着。定亲了，真不忙不可能了，最前张按的按照年去不着。老中了，七八太多了白，你任意真不忙不可能了，最前张对你按照年年不着。忙看了。 恰巴正白年任意恰巴塔多罗白酒了，最前张周年安装军队巴拉。做工了，恰巴穷穷白年任意恰巴塔多罗白酒了，最前张周年安装交接巴拉。再有了，恰巴穷穷白酒了，最前张就算你安装年周巴拉。不了，恰巴塔多罗白年任意那么就了，最前张就叫你安装年一巴拉。现在吧。 天地那兄弟同天呢，就那一类空下有的那种为难，幸亏那只天地那兄弟连亲学他了，他出马七人。

0: 나는 쟤도 맨날 지진인데 이미 빠르게 차리 하니 쟤 때문에 뿌양이 하니 냉엄하시오 쟤로 너 힘만 좀
1: 파사 로비 람바도 무창당 가상 그다바 제제 두바당 냥초 잠빈 잔도 가르제디 무슬리 가상기 신진시비 응의소 야닌 간이 다제 사보샤키 아번다이 간이 고도 도보니 꾸이바시
2: 다다치신 추대에다 헤머인
3: 누린빌레카테 로부든 좋다네 니세 메투사나용 충돌이야
2: 심투나 파르치 바치 온조레바
3: 바치
4: 아 세크가 벤지체 처호송자
3: 쟁이 바치 데리
2: 데리 로센투바데 마 헐헐시에나 파르치 랑후 메반도레야